0: 해펜우와 해까이 해따라 언니 언니
1: This is
2: Auntie Awadzor. Number one for all the best throwbacks, 90s and more.